0: 고령야 두 번 들어드리 리카렉트 고기.
1: 리카렉트 고기 고령야 세 번 들어드리.
2: So there now 862 descending at level 240 Mount Manor.
3: 에나카 862 Tokyo approach. Expect Alex Zero runway 34 white approach. Cleared by Rutas Tango arrival.
2: Clear via the Rutas Tango arrival. ILS 34 right. Procedure Zulu. Macau 862.
3: Olipon 834. Descent via star 211,000.
1: Descent via star 211,000. Olipon 834.

0: 유지한 레이나 레이나 디클리어 디렉터 픽 디센나 메이션 104000. 유지한 레이나 레이나 디클리어 디렉터 픽 디센나 메이션 104000.
1: Thank you, Director Peaks. Proceed to maintain 10000, New Zealand 909.

0: AH-307은 디크리에드 드래프트 자렛 시스템 메인테인 러너고 원 파이트 드로.
1: 서류 시작해.
0: AH-307은 디크리에드 드래프트 자렛 시스템 메인테인 러너고 원 파이트 드로.
1: AH-307, duty with request of flight band route.
0: AH-307, roger. Disregard my instruction, follow up band route.
1: AH-307, follow flight band route and say again out.
0: AH-307, now descend maintain level 150.
1: I think you descend level 150, follow flight band route, AH-307.